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성모 마리아의 꽃, 피렌체 성당과 하느님의 집, 성 베드르 성당에 대해 소개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꽃 피렌체 성당 피렌체의 명절 1436년 3월 25일 피렌체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날은 피렌체 성당 앞에서 피렌체 성당 낙성식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오색찬란한 깃발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의장대를 세운 시민대호가 호호탕탕하게 장사진을 이루며 나갑니다. 시민대호에는 성당의 성직자와 정치인, 외교인, 조각가, 시인, 음악가, 도시 관원들도 뛰어들었습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백색 도포를 입은 교황이 홍의주교와 자의주교, 대주교들의 배동하에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교황의 뒤를 이어 성당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르네상스 시기에 인문주의 주요한 인물이었던 학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회화를 로남과 건축을 로남의 저자 알페디도 들어있습니다.

성당을 성모 마리아의 꽃이라고 명명한 것은 피렌체라는 이 단어가 꽃이라는 파생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피렌체는 환락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3월 25일은 성모 수태설이기도 합니다. 3월 25일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의 하느님의 마리아를 간택하여 그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는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피렌체 사람들은 이날을 기해 성당을 마리아에게 바쳤습니다. 성당은 가장 넓은 신전으로 되기에 손색이 없으며 성당의 거대한 지붕은 거대한 예술 작품 그리고 예술의 기적으로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천국의 문. 피렌체 성당은 1296년에 착공을 시작해 했지만 지금 이 43m나 되는 거대한 팔각형의 돔을 올리는 단계에 이르자 공사는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와 조각가 도나텔로는 특별히 로마에 가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한편 고대의 건축과 당시의 성당 건축에 관한 재료들을 연구하면서 20여 년 만에 마침내 돔을 얹었습니다. 당시의 지름 43m 규모의 돔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테온의 돔은 로마 시대에 만든 콘크리트 구조로서 엄청난 중량을 안정된 벽에 의해 지탱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렌체 성당에서처럼 54.9m나 들어올려진 돔 구조에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412년에 이르러 돔 구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에도 아무런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목조로 원래의 돔보다는 작은 뾰대를 만들고 실제 외관에서 보이는 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구조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평면을 고정하고 비늘 모양의 벽돌 쌓기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웅이로운 원형 지붕은 르네상스 시기 건축 품격의 대표작이며 르네상스 시기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당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세례당이 있는데 세례당에는 세 개의 총동문이 있습니다. 복문을 만든 기베르티가 27년이란 시간을 들여 만든 걸작 동문은 황금의 문으로 유명합니다. 기베르티는 이 문을 만들면서 미겔란젤로 등 건축가들과 화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베르티는 두 문짝에 10개의 정방형 구조를 만들어 그 속에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을 조각했습니다. 묘사가 생동하고 조각 공예 역시 섬세하고 교묘한 데다가 인물과 경물이 화려하게 부각돼 절찬을 받습니다. 미겔란젤로는 이 문을 보고 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천국의 문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천국의 문에는 야곱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묘사됐습니다. 야곱은 유태인의 시조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장자이며 또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연로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이 유산을 에서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서더러 사냥을 하여 맛있는 고기로 요리를 하여 올리면 축복을 주겠노라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 야곱은 엷은 염소 가죽을 손과 몸에 쓰고 형의 목소리를 내며 아버지 이삭에게 염소 고기를 대접하면서 축복을 해달라 했습니다. 이삭은 그런 줄도 모르고 고기를 먹고 야곱에게 유산을 상속시키고 하느님의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돌아와 사실을 알기 전에 멀리 달아났습니다. 선지자 로츠코네. 도나텔로는 브루넬레스키와 더불어 로마에서 건축학과 조각을 배웠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조각 예술의 정수를 살리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조각 품격을 보여주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 예술의 거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렌체 성당 정문 앞에는 둘레의 길이가 13.7m, 높이가 84m나 되는 높은 종루가 있습니다.
도나텔로는 종루에 다섯 개의 조각상을 올렸는데 그중 대머리 때문에 로츠코네라고 불리우는 조각상은 종루의 감실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작품에서 용기한 목의 근육과 굽어진 손목, 긴장이 넘치는 얼굴 표정, 중후한 의상 등은 모두 힘있는 남성적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도나텔로의 조각 작품에는 중세기 자연주의 전통과 고전 형태미를 결합시킨 힘찬 사실주의 경향이 짙습니다. 도나텔로는 작품에서 원근법을 잘 이용해 립체감을 두드러지게 나타냈으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주의적 표현에 정력을 몰두했습니다. 피렌체 성당의 종루는 건축 설계가 조토가 만들었기에 조토탑이라고도 부릅니다. 조토탑은 높이가 84m나 되기에 당시에는 가장 높은 종루로 알려졌습니다. 피렌체 성당의 건축 양식은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가 중세기 건축 예술과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렌체 성당은 르네상스식의 건축 품격이 짙기는 하지만 로마네스키와 고딕 건축 양식에서 자양분을 섭취했기에 피렌체 성당은 르네상스식 건축 예술과 고딕 양식을 결합시킨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15세기 20년대 피렌체의 가장 걸출한 건축가이며 피렌체 성당의 돔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돔은 그의 작품입니다. 피렌체 성당의 고대한 돔과 그리스 풍격의 기둥이 결합된 건축 풍격은 성당 건축의 주요한 특점입니다. 성당 내의 화려한 천장 장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이끌어갑니다. 피렌체 성당은 위인의 사당이라고도 하는데 안에는 신곡을 쓴 단테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피렌체 성당의 락성은 새로운 문화의 발달, 즉 르네상스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피렌체 성당이 락성되면서 피렌체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도시로 됐고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의 성지로 거듭났습니다. 하느님의 집,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중심에 자리를 잡은 규모가 방대한 성 베드로 천주교 성당은 외부를 보나 내부를 보나 미의 극치를 이루어 르네상스 시대 성당 건축의 정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어둠과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당이 영혼의 안식처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두고 수도사 리차드는 아름다움은 천국의 길을 제시하고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무소부재를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묘지 위에 건설된 성당. 바티칸은 가톨릭 세계의 중심이고 성 베드로 성당은 바티칸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부지 면적이 2.33만 평방미터인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은 정초식으로부터 락성식에 이르기까지 120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16세기의 유명한 건축가와 조각가들 거의 모두가 성당 건설에 참가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는 브라만테, 미겔란첼로, 베르니니 등 유명한 예술 대가들의 피와 땀도 배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예수의 제자이자 예수를 증명하고자 희생된 성 베드로를 기리기 위해서 지은 성당으로서 바로 베드로의 묘지 위에다 세웠습니다. 1506년에 성 베드로 성당 정초식이 용숭하게 치러졌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브라만데가 거대한 원형 지붕, 즉 돔을 씌운 성당 건축 공사를 맡아서 친히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윤곽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1514년에 브라만테는 세상을 떴습니다. 브라만테의 뒤를 이어 라벨이 성당 건설을 다그쳤으나 그도 몇 년 후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한 명의 건축가가 공사를 맡았는데 그는
브라만테의 설계가 너무 어려우므로 설계 방안을 바꾸어 고딕식 지붕으로 고쳤습니다. 미겔란첼로와 톰. 마침 72세의 미겔란첼로가 1546년에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맡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와 성 베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달하자면 브라만테의 설계 방안대로 원형 지붕을 얹을 것을 주장했고 또 브라만테의 정십자형 건축 구조 방안도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미겔란젤로는 지면과 원형 지붕 기단 사이의 거리를 76m로 하고 원형 지붕 기단에서 다시 돔을 높게 들어 올려 등대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전체 높이가 137.8m나 됩니다. 방대한 건축에 알맞는 크고 높은 돔으로 하여 성당은 더욱 웅대하고 장엄해 보이어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 몰래 위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외부 구조와 내부 구조 및 장식이 모두 나무랄 데 없이 함께하고 아름다운 바 가톨릭 세계의 레벨 의식과 종교 및 예술의 힘을 최고봉으로 끌어올린 걸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미겔란젤로는 벽돌 구조가 거대한 돔을 받쳐낼 수 있는가를 고심하면서 수차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먼저 기단에 4개의 사각 기둥을 튼튼히 고정시켜 놓고 아래 부분에 벽돌과 돌로 기둥 사이를 쌓았습니다. 돔을 받쳐주는 기둥형 벽체가 쌓아졌습니다. 이 설계를 위하여 연로한 미겔란젤로는 먼저 모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일 일이 생기더라도 이 모형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겔란젤로는 기둥형 벽체를 완성하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건축가들은 미겔란젤로가 만든 모형대로 돔 공사를 진척시켜 끝내 돔을 씌워냈습니다. 미겔란젤로는 주체 성당의 설계 방안을 내놓았는데 보수 세력의 간섭으로 체납되지 못했습니다. 재래식 넓은 길이의 십자형 설계 방안이 채택되면서 미학적 요구에 맞지 않는 건축물로 됐습니다. 거대한 돔의 효과도 약간 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성당은 의연히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거대한 돔 양식은 그 후의 성당 건축의 표본으로 됐습니다. 지어 미국의 의회 청사와 많은 대형 청사들도 모두 이 성 베드로 성당의 돔에서 개발을 받았습니다. 12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성 베드로 성당의 주체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1626년 11월 18일 우르반 8세 교황의 사위하에 성 베드로 성당 락성식이 수만 명 관중의 참가 속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그 후 성당 앞 광장 건설이 11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광장은 약간 타원형인데 한 번에 50만 명이 미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광장은 베르니니의 걸작입니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반원형의 회랑에는 네 줄의 도리아식 기둥이 284개가 서 있는데 그 주변에는 140명 성도들의 조각상이 장식됐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오벨리스크는 기원 40년에 이집트에서 옮겨온 것으로서 무게가 327톤, 높이가 30m나 됩니다. 옆에는 각기 두 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미술은 구세주의 사랑으로 아름답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 장식은 눈부실 정도로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하기에 사람들은 도리어 위축감을 느낍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천장과 바닥, 벽과 기둥, 들보와 제단에 모두 조각상과 회화 작품들이 가득해 하나하나 돌아보기가 벅찹니다. 정교하고 치밀하며 화려하고 우아한 데다가 너무 휘황하여 스스로 도취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주황신랑의 우측 아이레는 성 베드로 청도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오른발은 성도들이 장기적으로 키스하고 만진 까닭에 반짝반짝 윤기가 돕니다.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기에 사람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 즉 예술품이 대량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조각상 하나하나가 모두 거장들의 솜씨인데 그중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라는 세인의 주목을 끄는 바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으로 하여 세계 최고의 예술가라는 미명을 가졌습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1498년에 프랑스 조제 바티칸 대사이며 추기경인 유리오의 위탁을 받고 조각한 작품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안고 애통해하지만 고전적인 현숙함이 비쳐 있습니다. 조각상은 금자탑형 결구로서 형태가 무겁고 형상이 뚜렷합니다. 1972년에 성모 마리아의 코가 조금 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후에 교묘하게 수리했습니다. 예수를 애도하다라는 작품을 조각할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작품에서 선과 표정이 모두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예술은 예수의 사랑으로 더욱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아름다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보완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돔은 완미한 조형물로서 인류가 이미 잃어버린 그러나 모종의 방법으로 꼭 찾아야 할 천국을 상징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모 마리아의 곳 피렌체 성당과 하느님의 집 성 베드로 성당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느긋한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죠. 뭐든 후딱후딱 빨리빨리 해치우는 게 버릇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자꾸 재촉할 때가 많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느긋한 사람들을 그냥 느린 사람으로 바라보지만 느긋하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마음에 여유도 있고 넉넉하다는 아주 긍정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서로 재촉하지 말고 주말에는 좀 느긋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치유엔 버전의 만만 파광 듣고 오겠습니다.

내 치유엔에 만만 화광 듣고 왔습니다. 인생을 동행할 친구, 같이 늙어간다는 것, 같이 간다는 것, 같이 있다는 것, 쉽지 않는 일이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인데요. 인생은 누구나 나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쓸쓸한 길에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인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동행할 사람을 찾기란 모래 속 바늘 찾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 하나, 무엇을 하자 해도 믿고 따라오는 후배 하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 하나, 나의 변신을 유혹하는 톡톡 튀는 친구 하나,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인 친구 하나,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친구 하나, 독립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싱글 친구 하나, 부담 없이 돈 빌려주는 부자 친구 하나, 추억을 함께한 오래된 친구 하나, 연애 감정이 풍부한 속 깊은 이성 친구 하나. 과연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은 이러한 많은 친구들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어떤 것이든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을 동행할 친구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내 마음을 꺼내어 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노후가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류철석과 박향란 가수의 내 편 듣고 왔습니다.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했다가는 살이 빠지기는커녕 건강까지 해치기가 쉬운데요. 또 체중을 줄여도 곧바로 요요 현상을 겪기가 쉽습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가는 높은 음식, 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면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식품으로 식단을 짜야 합니다. 특히 이런 식품들을 잘 조합하면 다이어트 식단을 맛있고 간편하게 꾸릴 수가 있는데요. 아래 체중 조절에 유리한 음식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달걀 프라이와 고추인데요.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생성에 좋겠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매운 고추나 핫소스를 곁들이면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시켜줍니다. 다음은 멜론과 포도인데요. 덥고 찌뿌둥한 여름날 오후에는 멜론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을 끌어올리는 천연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붓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가능하다면 붉은 포도를 곁들일 것을 추천합니다.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지방 저장 유전자의 활동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땅콩 버터도 좋겠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에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은 땅콩 버터를 펴 바르고 폴리페놀을 함유한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줍니다.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시키면서 인슐린 대사를 개선하는 건강 간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그리스식 요구르트도 체중 감소에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해서 칼로리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막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고구마에는 그리스식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좋겠습니다. 지방을 태우고 체중을 줄이는데 요구르트보다는 효과적인 음식은 없습니다. 그리스식 요구르트에는 일반 요구르트의 두 배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차와 레몬도 체지방을 태우는 데 좋겠습니다. 녹차에는 체지방을 태우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펙틴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레몬을 넣어줍니다. 포만감을 지속하고 체중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여기에 민트를 살짝 올리면 더 좋은데요. 민트는 식욕을 억제하는 허브입니다. 그리고 리코타 치즈와 블루베리도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리코타 치즈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우리 몸이 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해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블루베리 등 베리류 과일을 곁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에너지 소모를 촉진시켜주면서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덕분입니다. 또 통밀 크래커와 참치도 좋겠습니다. 통밀로 만든 크래커에는 섬유질이 풍부한데요. 여기에 단백질을 다량 함유한 참치를 올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지방세포의 성장과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도 좋겠습니다. 배가 출출할 때는 와플이나 비스킷 같은 탄수화물 덩어리 대신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체중 조절은 물론이고 두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에는 아르기닌이 특히 운동 중에 우리 몸이 더 많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태우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과 베리류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초콜릿은 플라보놀과 각종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는 항산화제의 보고인데요. 여기에 역시 플라보놀이 풍부한 베리류를 곁들입니다. 플라보놀은 체중 증가를 억제하고 에너지 소모를 촉진시켜줍니다. 또 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호두까지 곁들이면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간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와 올리브유도 체중 관리에 좋겠습니다. 감자는 체중 관리에 불리한 식품으로 여기지만 제대로 조리하여 적당히 먹으면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오븐에서 굽는 게 건강에 좋겠습니다. 구울 때 올리브유를 감자에 뿌려두면 바삭한 튀김 맛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후추를 뿌리면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세상에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삼시 세끼를 매일 어떻게 챙겨 먹는가이기도 합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밥이기도 하지만 귀찮다고 하여 대충 싱크대에 서서 한 끼를 해결하지 말고 좀만 신경 써서 그 한 끼를 잘 챙겨 먹으면 어찌 보면 그 하루는 좀 더 든든하고 무언가 심리적으로 행복하기도 건강한 하루가 아닌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끼니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챙겨 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윤경학과 김선희 가수의 사랑해 좋아해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